Good morning. 세상 미노치 집에 접시 치마군 시각은 어제 치집이요. 아군이 샤베토 디스커스 무샤와 협의섬 니셔 참나톰노 니시노나 그다셔 비치도 it's still that soon. 니 테른 스타포 노치 샤베톰 그 사미오 메카르 담스 니치 우타다 메그네 가 제이모 히고 단 하우 안 데이템 히고 저우시게 주이시오니오 다 히다 사이 샤우즈마 샤우즈마 깐나치 Algo God, we chose Macanash of Data Sordua, Egia, Gardens, Gendamaj, Washness, Godja, Gibita Bishan, that's it, the Mwagage. Give my glow cocks to Baton, the Gabbit seat, that we cheat on Hagen and Jamon, he could go skate, we always want one to get Bajam Shadnum to be Jan, Nienna, get Nagamachi Baton and Nom, how go and Shog.